0: 빵.
1: 너라? 너라 잘 먹어?
0: 오빠 백금
1: 꿀로 받친 유보니까 궁안이 뿐 그래스.
0: 그래서 오빠
1: 뿐 사사에 그래싱 뿐 뭐든 깡갱갱갱
0: 아름 뭐 오빠 백금 오빠로 뭉수 생나나꼬
1: 뭐든 된 자리네 깡 가랭갈리 빼트로 사니끼네 블론조 뜬뚜꼬 뜬와룽 너뻐 미니마르끗 쩍갑 깡기 그래스 뭐든 사 깡기 주잇
0: 백금 구위 진능니 GRIS 디보초 그리스 bayar maniko kebutuhan cukup gunakake HP kanggo nyeken QR code murih proses transaksi dadi gampang cepet lan aman.
1: Walah dados titik keris pusaka nggih ten
0: dudu Bagong.
1: Walah nggih pun nek ngaten kula ngambil artane ten ajeng kula nggih nebus gaden
0: ora genah.